유머 무한모 free fall 더 damn dudias 오차라 스카타즈 하이 잼 그만호 물고기 토비아가 로맨 트라비아카나 세자 프레싱아 아자야카나 우주 엑스포가 복다치오 마트막스 Alright, this is DJ Starasto. You said Juju speaking to you. 사카로야카니, 메이카니. 힘이 거래 거야. 힘이 가 run.